0: 헬로우
1: 쿵강.
2: 다 쿠딩게로 이베 타앙자 쿵강기 더럼데 산독저바 헬로우 쿵강 라이프 폰인 프로그램 짤리바 타아시기 오이나 라클리바 타앙 쿤타룩 타앙자 누미당기 뿡타룩 미니 니푸 쿵강기 더럼데 산독저가니
0: 담자리베 히람나 포우 샬럭바 마디로 샬럭바다 직신 게다바 엑스퍼트 원어링신 비게다바 공반타범 니마이산 싱 시트 아날리스 Department of Agriculture, Government of Manipur.
2: Miamna studio ki telephone number 9362327078 call tawiraktuna thawramasi busaru kyabiyo.
1: Hello.

0: 아이들이 막
1: 시대시대 아이는
0: 샤오리
1: 닝싱 접 아무 거 걸레자리 오자 갑이 시리비리엔다 오자오기 패밀리 트래디션시 시대시대 라이팅기 타복 토럼다 얌 타와야우나 뿡링 루퍼기 마삭시 헤 앙바다수 헤 반비라미 이브다수 헤 야오예바 시기시가 마리디레이나레 이바
0: 아마지 마리암레이네 마나판 기비시 머르웨나 코이나르 사이테 프레미 사미테기 하우르퍼기 마탕두다 만 이브다 골버돈 하이바 마탕 마쇼 야르머니 마디시 팔레바 마지 코이 힝본제 얌 짜오르잔 임판 마룽데 얌 짜오 힝골라머니 코이 마망기 도 하와이 트락 타이 하와이 트락시 유원나 나테 산가리나 코에르가 하와이 트락시 얌 타르잔니 고비 거리기리 아마 아디 와픈시 슈크르잔니 짱만 본티 링가 거리기 얌 레르잔니 코이다 쇼라키 거리기 만도 칸바이나 칼리시 부딕티 와가 지 와이네르나 아주 코이다 와시 코비안 야르가 마도 마도 컨도리니 짱만 본티 하이진 와픈시 얌 레르잔 아이
1: 얌 싸워 와픈놈 레르잔니 바
0: 에 마도 인상나 비 코비 타바 코포 카이도 바카이도 바 마레 마 보에 코이 팔린 부하이지 만 사건 비 와더니 노행 안 버디게 힘고는데 레그르 버네 부 코이기 윰시 샤베기 윰품치 마시 또보 마땀시다 마망 상고이 퍼져범 레레 아왕 상고이 레레 코이 좀정 레레
1: 마시기
0: 스트럭처니 장범다 거의 부키 말했다 봐 이몽
1: 마고로이가이드나 타전나
0: 버도자 마고로 부가 타바 자트라도 부토럭보다 이싱음슝 루푸웨르디 마고로이가바 아디 몽두다 부키시 따위 윰범 톤비시다 마두나 고버돈 하이범 시엠기야
1: 아직이 부크리데이 닥토럭콜레바
0: 부키데 마이디 초바 윰 엄차 도리미드나 마두나 고버돈 시 시엠 그래 거버돈 심마미암 찰레 탕메 반다 거버돈 조바 해범 베고 아득이 행마탕다 코이기 노마이 탱비 거버돈 마시 마미암 찰레 바 마시 거버노 부자 독두이니야 세이구딩기 아 안강오게 니 싱게 거버노 부자 누미네시다 레바 콜레니 산사르니 코이 거버돈기 만디엄 레리게 아두다 슈누 테비 서복쟁 떠위 까칼라가 슈누앙오 베크테이 바
1: 비아링 독두이 세이구딩기
0: 세이구딩기 아 우숲 독두이니 이세 샵터리니 모크샤디 라마나판 스쿨지 거버드 부자디 슈티 타레 메바 카런 걸 링을 담다 스마이 독다나 거버돈 시 레코 넘네바
1: 호이
0: 좀네기 거버돈디 나테고 부클 팜비 파자 거버 호리 아마 우파비 마야마 헤기 잉보다 미푸넘 라스네 거버돈 시 데이터 하이바 아두고마 거버돈 기 파자 거버 레콘 아시 마세이다 나하루 사이테 프레미 사미티 하우르포 마탐시다 거버돈 기 마망두다 퍽 타르가
1: ตัวไอ้ตาเนี่ยกับพี่ซิริบิเนี่ยต้องไปปลอมมิเชลอ่ะอัปปอลิโดตัวนั้นสายที่ชอบอาตัวบ้านนุ่มมีน่าตั้งทรมานทรมานปะอันนี้มามานุ่ดีหายเลยบ้านุ่มตีกี้อปุ๊บปุ๊บสิฉันจะบอกนุ่ดีหายสิมาจะทำมวยจุกอะไรหมดสนุกไปกันเลยประมาณนี้กับตัวนักโทษตัวนั้นมาใช่ด่ามาเนี่ยตกีบ้างับบอลดวงกี้ไว้บ้านดริสเซดูมันกองกำเดือบดูกับบอลดวงก็คุยไลฟ์กันมาเรื่อยๆนะบ้านทรมานกันมาเรื่อยๆนะบ้านปุ๊บจะช่วยไปใช้หนุ่มมาจิตต
0: Mari Nupi any. Hoi, Sandam do Ungishi, when a bimal at your behaviour.
1: Mammy Dazzle,
0: quite easy, quite see a honey. Ibi, I may have a ma, like it there, Matanga, Ibuhol, Quitamo, Matan Ibonza, like it there, Ailere, in our part, Debian Hibama. So my dog, Nalak, was among da, quick she a hun, she must say, bimola to behaviour. Mashi Ishei Numai Toba, Tetergi, Lila Yarupa, Matamdula, Yamna Mamming Chakiba, Kalaka Raman. Pusing ada Christians habis yang pop, popung dah, popung itu ni, ada lagi madura pas kelakar itu tu ni, ada lagi semua tengah huruf tu na masih lila yaui, rumon tu yang ni yaui, ada yang tersu yaui, ada na teater lagi, artis, aktris semua ini, yang mami sakit, malah lila si cam lagi, maya ada yang pun yang kal, ada mami mungkin pala, macam tu dia, lila yau bersih, mui ahli mana tinggi apa, tu kah? Koi siem macam ni jumpaan kerba matung sini, yang angang koi na lila gaji di ubagi serupi kerja dumba aleko.
1: Oh,
0: ayi nak kena tu.
1: Oh, jaga di nak na budi nak na budi.
0: Nampak tak? Adik lila di Iran, adik cepat koper, adik Taiwan itu lagi. Atiang bawa matam tu, sana bawa lila budi tu mieng iko. Koi yang angang koi ni matam sini dama de pau bawa adum loe re. Aduki matung deh di lila ya ubagi kerja jarak tana, isai cepat gaji. Isai di cepu gaji tana. Isai sekolah di mana ya, di mana ki isai tu isai central sekolah itu dema wajah way.
1: Oh, kan lagi music ki way berapa jam?
0: Ada ngan si rasul pi itu dah kunci berhari kita yang kui ni way deh. So mai tahu dana isai lila adu du mayam sih. Yum pala matung tu susah teh. So mai tahu dana kui isai tu si gumba artis mana, kalakar mana?
1: Wajah ada kalak sanskriti ki yum pam sih. ꯍꯥꯏꯔꯤꯕ ꯑꯍꯜ ꯑꯃꯁꯤꯅ ꯈꯔ ꯈꯔ ꯊꯣꯟꯕ ꯍꯧꯔꯝꯃꯕꯖꯥꯠꯅꯤ ꯑꯣꯖꯥ. ꯑꯗꯒꯤ
0: ꯃꯥꯅꯤ ꯃꯥꯅꯤ
1: ꯑꯃꯅ ꯑꯣꯖꯥ, ꯑꯣꯖꯥꯗꯤ ꯐꯥꯏꯂꯤꯡ ꯇꯧꯕ ꯔꯦꯀꯣꯔꯗ ꯇꯧꯕꯁꯦ ꯌꯥꯝ ꯆꯦꯛꯁꯤꯟꯕꯁꯦ ꯊꯦꯡꯅꯖꯩꯌꯦꯕ. ꯑꯣꯖꯥꯅ ꯍꯦꯛꯇ ꯄꯥꯝꯖꯅ ꯇꯧꯕ꯭ꯔꯥ ꯑꯗꯒꯤ ꯑꯍꯜ ꯂꯃꯟꯒꯤ ꯂꯩꯕꯖꯥꯠꯂ?
0: ꯋꯥꯔꯤ ꯂꯩ

0: 여기 아이원데 프라팝 인프레스톤 귀벌레야 봐.
1: 맞아.
0: 거의 다 뭐 한 노마이팅 볼 해시 마시마 레코드 기뻐를 했다래. 마시 아이는 컴퓨터 아카이브스 라이브리드 그 타박 떠오르면.
1: 얌짠하거든.
0: 얌짠하거든니. 아니 마시가 많이 돼 고치게 아무 더게부 만에 이행급에 신망기시 티켓이 코파 아무튼 망한대. 담미. 아니 홀 맘밍네. 아니기 신망기 맘밍네. 아이제 만나 하우링 데이나 맘밍게 발로보기.
1: 맘밍게.
0: 레스타도. 아니 뭐야 칼바토 나 칼바세이다도 힌디 필름 보이다 마케 부터거든.
1: 어. 우리 고지 파자는 탐그러봐.
0: 티켓 수요해.
1: 어.
0: 만 카프 티켓도 신납실에 나간다. 만이 뭐 신마도. 아니 또래 홀 맘밍 어디 뒤에 아니야. 아니 임판에 탐기베 만이 인기바 신마기 빠링 가시. 마시 탐미야바.
1: 얌직신
0: 바 미니. 아니 라이릭 슈퍼링 버람바리시다 만토 바시다 마니푸르기 드럼바기 라이릭 아두 라이릭 카리신 토부시다. 아이온다 코이타 모네 토리바 레코드 키핑 파일링 시
1: 마니 모콩도 강제레 가시
0: 모든 나지 프레스 카팅
1: 아고시 오자데 카지 카지 담바 하우리니야바
0: 라이 와이베기 레스타 리셉 로그바 코파 아데게 파일 시 토리시나 베스 난달란 하이바마 나룬 사이트 프리미 사미티기 사바바티 오레미 나감판데기 마나 코이다 오피스키 Filing, asiman tempi. Kau ini.
1: Kau pas sekolah ni, menteri bang ini bang menteri lor.
0: Ademan, kau ini zaman awal itu, walaupun kelas 90 yang keripi, ada itu ni. Kau ini, sumpit tulisnya betul. Aikan nanda lang kau ini, sebab itu odin ini na. Mana betul? Hai, ibu mukaw dia. Jagat sengsara sida, sahun tulisnya. Cina paper na tukni. Madi yamna, marilah bawa wangang bawa kopi tu, soli malih tukde. Hekta forceful ngang. Imo tempi, inak tempi kecuali mana. Jagat sengsara sida masih joy tulisnya paper. You understand? File work si, pachana thamu. Kamai thamni, one topic, one file. Here ma mai di, nagi kabita ki kiri tore, file ma, poetry ki tore, adi ki accounts ki, adu adu, one topic, one file. Kaya mana, hai
1: yu. Jana yam naha oi na, adu
0: ma,
1: apau ba, tongan ma character si du teng na, vi hau ba
0: ki,
1: mahi du oi ta
0: ni. One topic, one file hai si, ai chung si bok kong di sini.
1: Hoi.
0: Mani purgi, chau ba kumon anga handu rendri jitri jitri tori meam si ya.
1: Hoi.
0: File mem ai establish the web.
1: Oh.
0: Wajib wajan ni lekang tuki mula-mula kening hai na. Tarar faktor ni. Ni lekang tuki mula-mula iki baku ki mana iki mayang file mah. Kalau pun cawui file mah.
1: Tiba the water ya.
0: Yang siri biran ki ai hack.
1: System itu wen tak.
0: Kalau kengja ba, coba manipuli wang angtek batu batu ki mayang bisu. Press cutting asi yang pasan tuki si ai ki. Hai na bo
1: poto man wang gari. Album gua sam de lai dai ne.
0: Writer mayang gi album.
1: Writer mayang gi ka. Adu de gi inspiration je pangaur ga jana to
0: gi ta. Ko ta mo han no mai te mi bol si ga
1: aiga nandalan ga. Oza wari su yam ngai jeri ya. Kari sei ta si ge oza.
0: Sei no mai jine yam pam je bane ne sei de tan ba yam lai re. Adu kitang angen ba matam ge hai ta re. Matu ta. Ngang bom ni mai gi jati ko bi sai hem bi. Matu sei de ai yam pam je matu wen ta je ni ge ya.
1: Mayam su lo ina pam na ba. Adu di ta re si do. Thank you.

0: 호티 인질로신 게 떠보가 파르 같이 아무라 이도 마치 이게 한우가 지나네 항동신나 빼빼 나이나 좀 엄마가 니짜이 엄마가 이차이 엄마가 민가 엄마가 하이 나로이 도리 해동나
1: 하이 사도 머로로 날루다 토라이 나 시디 가남 달락트로 브로 낭이 호티 인시보
0: 라 아메이부 미수레 로신라게 떠럼이바 나 시디 이쁘나 라스타리
1: 이히 이쁘 꼭 눈이 낭보
0: 아복다 아복고 어디 가시오 하이데 이쁘다 뭐 이쁘고다나
1: 바분고 바분고 이쁘고 바이기 아사오이니 나 복다디 아복고 가시오 가이데 마디 한우비니 에이디 거다 하이데기
0: 이쁘보 예 바분보 자히게 하진 크러게
1: 올리 머푸 얌드리 개뇨
0: 얌드리 얌드리 자히 어후 머리디 힝바야리 바분
1: 비스니 비스 자히 어후 머리야
0: 부치제 땀방암 바나테다 바부 아세 자라이자리 꾸이네 힝닝이 브로
1: 아이디 자히 양케 흠푸디 힝키예네 칼리 학장치디 세이 뿌라 핀니
0: 삼디
1: 삼디 나랑 상머니 아도 학가 자락 바구 맘마 따우라 이에
0: 밑가 야가디 파리고 바부
1: 야가 수한 마신도래 루팔리싱 흠풍부상
0: 이마비 마비
1: 야래 아이네 칼리베 토름도 빵톡파이 밤에 아이 아이 쿠니 마나 묵가니 하이디게
0: 마 하이디
1: 헤라 마 하이디 마타 우라이비
0: 오 니네기 와시
1: 마기 와당 하이리 가리 하이라
0: 마디카 쇼 하이디다 빵옥다 누이 그야 토차데다 바보
1: 쇼룩들이도 야람 컹
0: 나 사이다 쇼 시다 아보카 차탕 미나람바니 가리 와리 노디 컹디 빵옥다 누이 아할라니도 바붕기 마람다 와리 사바 말
1: 멋진 문어 와리 사다 누구가 나가 사룽이 아이기 마람다 모이리니
0: 아이나 항바다디 야암나 가오바 한우바 아마기 와리니 하이네
1: 오아도 에르디 아이기 나트레 어왕리 까이기 깔린자오기 오리니
0: 캉데다 바부 에코이레 까이기 한 카라세 몬다 야암 누아이나 힝이
1: 아두 나부 하이레다나 아이디 안데고 제히 머푸기에 미아이 찰락 받아 나이 바쁜 치니 나 코이 니니 마 떠올래 비도 아예 까오누고 아이 와 까오
0: 아독 파바 아복 레이리 누까이 다오라게 파보 아복 디암나 수파이 마착수 레이카이 시다 마군비 레이테
1: 아이 파
0: 레이리 레이수 왓바수나테 ngang thorak pa wa china ta ba nu ngai ri ba ma kun su yam na lai ba ne bu se
1: na bu pai ai ai ai na nong ma tang khana na bo ho na ba si khana ba phang de ma gi ma ra la ma ai nga si bho bu da pu tho phang de a du de lu ri di
0: ka ri no lu ri si bu ba bu
1: ma ta u lai wi da ai wa khan li chang ta ru ba ai ta re
0: he ra pa bu ma du ka ya na te sa do man de da ai se chak thong u do ni the nge pa bu si da chung ngai ha
1: ado wari do
0: ada phejom kunja kauba hanu lamcha ma chula itu asai da kitta thuna changja horage da to
1: kono no ni nang hari du kalin jong na tro
0: mani mani pabu ma pharak ni
1: kariya kari pharak ni ai ai thik to ge
0: ma gi wa bu ma khoi ni ne do lai khida ba da gi choiron paron pangang de ngang ni da
1: nang won da hai cha
0: ai ngon da su ne ne ma tau lai bi da su amadasu amadasu gyan tabwa na teda
1: se se jagi picha thongdo lonselo mapan sida ing hakang phamukwi ge
0: jagi picha dia jare pabun pabun gi mihun mata duga mi mukhana runi ko as ai di ipapa khali da pabun
1: ai magi irang ge
0: ai sang jare pabun o pabun ase thang ma cha ma pai hai bani ko ye bi hai bani
1: ma gi thang amusna ing onda ke dogdog Amteng tab de tandan pai.
2: Hai hai. Hai, ta thon dai ya. Hai hai, ai lai si ubra. Hai sha amteng takki gen hai. What is you saga de belain hai. Ya ya ya ya. Kumam dine sha. Mi sing sha.
1: Kanada wa rom no lawi si bo.
2: Ya ya. Sana khong lang si de.

0: 말이었더나. 예, 가리노 아두데 이 뚝뚝 터립두나. 하.
1: 뚝터벌레께. 아이 나까 나부끼 이런 뚝터게다 우리 막.
0: 이스 콘지데 레칼리다 콘자.
1: 콘지디 삭디나니
0: 아무샤나.
1: 까리밤이. 까리밤이 갈린자.
0: 아제 아이디 난 막해디 칸부 칼루디. 라이까 아이시다 콰이뜨기 깐바시 아이웨이라 메나 후직대 좀 칼루보다
1: 모두도 워클럼마던가 합질루
0: 아
1: 낭원나기 헤나 깐바수 라이란바야
0: 마두니 마두니 아이나 코딱시다 장갱동맨님이
1: 예 시다디 가미닝아 미 암라이 아 라북다 학등차 시다나
0: 아 아이시
1: 아 오 노노 컴온 안더스탠
0: 오 마이 갓 동납다라
1: 아 슈프 슈프 오픈 젤리
0: 아이 센티멘트 마이 샤오라카니까
1: 기르브로 땡큐
0: 예라 아두이 와디 라오 라오 라북샤 세이테이 폴로미
1: 예라 화이 노트 컴온 컴온
0: 아카리노 땅나 도리비샤 묵나 묵나라
1: 헤드 세탄나비
0: 세탄나비
1: 세가이나비
0: 예 야이 야이 라오 라오 라오 라오 라오 라오 망타오 헤이 나이콘 해야 무시나
1: 가리
0: 아들라 입시에 마마또마또라이빈나 드네
1: 마또라이빈 했지 능게도 게 하면 마또라이빈이
0: 쳇쳇 아 무시나 능 라부터래라 뭐 마또라이빈세 아이나 우나 우나 라이토키드 나이 무서이드 나 와라우 키다래 미닛 뭐가 따라든 뽕빈다름 키게 아 능 라부터래라 뭐 에 찐디세나 답이
1: 능 뭔가 이래 이렇게
0: 하이 하이 맞다, 베이비!

0: 까도 엄다기노.
1: 네 낭나 떠올 시까리노.
0: 아이나 떠올자리 버시. 티비다 내라 마이온 영재란 번이. 나 학당 반타비가도 보이라디. 밤밤 지들링 신비요.
1: 사시 더랑 루실로.
0: 상고음 샘락게 와람만이 싱시 하나 카라 탁전비요.
1: 야리 아데 욤네 오이나 타기. 누미 따드링이 시다 영나 부탁시.
0: 시 러포이 시엠 안구르시 하나 자선비요. 학장도 마행 따나 우리 시 시행나 잠 톡저러버니.
1: 호이니 사기니 아두 쌓나 부 더랑 루실로 할바. 안구시 하오이
0: 상고음 치수니 아팜바니 따다 깔렌자오가 마타울레 비게나네 포라 암바니 나시시 마코시다 라아미 쿠이드리에 한키바 에코이마 양까리까리노 녹바다 시다위 따다두디 와타야암 누가이나
1: 야레 아이까림따 따닝드리 와리리닝블레르수 아다 좀다 잉답나 따르게 사시
0: 카이도르게 사벌리빠바디야 카라사 선비우 학장도 데컸나봐
1: 야리 투오시 탐발리까
0: 아이 앙앙싱다 와카지땅 하이제람게
1: 오 시들 안 보이래 내이다 흥 내이다
0: 아 야리 야리 아스와이파오등냐 나호 나호
1: 아스와이파오 하이디까리노
0: 마시기 떠올바라 시드냐 레이콜라 말레 온통 파자크라바 마팜도 따루따나나래 낙당 보타루키시
1: 마두 고나 사마르기엥바야인 어디 용묘부 텐키니 할바니
0: 사마르기엥나바 마탐라이트레 미코카르당 팜라가야레다 텐가도 보이라가나 링비기 하이라가수
1: 사시 할바니다 낭기 시카리노마 하이라가다바 마리보 아이 다시는 생나봐 파우.
0: 아아 손드니 여우리 여우리. 망도 우리봐 상나 콩나가 시대기 하우리. 아 아이나 할 내가 부분을 믿더니 락세럼이.
1: 거사이자. 아 윤다.
0: 아 가이로일레 가이기. 꾸이이나 힝미나락바 마야마도. 아묵당 우나람바나 숨미 칸두나네 라암바니.
1: 아주가 딱람다나 할라봐.
0: 예. 아이 장아 아미. 아 통나우도 잉럼이. 야함 누가이나 보타비 호부드다네 딱보디다 암드레 나는 야함 밤바 유비라 두크라가 레바호와 행한 크라가 탐저럼바니 아 히다 부수네 마히 홍저럼바니 히닥쇼 한저럼바니 팅너비더브라
1: 팅네 아두부네
0: 아 아항보 마팜시다네 나학당 보타키시
1: 탐발리까 난 와루르니 아이네 소이키바 카랄레라만 카라 현진 바 야롱거니 할베트 수 강라바디 낙나바 따바니 나트라니
0: 아이나 락세럼바도 하여우바 왈호우바 와히 아마 카키니 아이나 소이키바 란키바 보노마 낙비요
1: 탐바리까
0: 나시수 아목하나 하이제리 아이보 낙비요
1: 아듬 하라니 람상이 탱키니 사치 할베니
0: 레이콜레시 파자드라
1: 파지 레샤 담럭버세 온통 파자크레 농마묵락시
0: 눈시다 마땀도 타이벙 파안바기 레이랑 푸나막니 아이나 낭게 꼭탁다 차이타키바
1: 탐바니까
0: 레이랑 시나도 로이나 쿠이타키 아이게 타모이다 살하우리바 레이랑 시나시디 따갓 다가뜨는 레이디도
1: 군도 버링두디 강라바 숙강나 섹신나 탑니다이네
0: 탱에 하이버다이 랭비라더라
1: 사시 탐발리까
0: 아이붕 악비오
1: 낭기시부 다시행나 까이나라시 하이리브라
0: 아둠하이나 낙비키버다이네 까이나리 하이버수야레 Kainadri kan bibasu kai di. Amu unarakini kaludabadu unarakli basi di. Punsi hai basi. Asing aktan.
1: Untuk.

0: 이렇게 능가도 가난 하이보와노 하 하이보 미도부 토로 하이보 미도부 토로 누구 왕왕네 세바 가난
1: 오 사우산나다네 라우산나다네 까나로예
0: 사우산나다 뛰네세야
1: 아잉원다 미남바네 미남바네 나 사네 나 사다디네 미남자르노
0: 시드시 오늘 이제
1: 나 시디 아잉낭원다네 돌로비바 숙남 해가 말어이 하이앵와잉 콜레이람다이 움사람다이다네 아잉원다 아둑부 토라 우 아이 아둠부 토라카니 로에레시다 한닥 타다기네 아이나 나몬다 아이기 돌롭세 비바 쇼깜 넘마로이 하이리시니 하이엥과 인코 레이람다 이움 사람다이다나 난기 사룩 숙라이레 아이원도 웃루 아두가 아이슈 마두가 짭 마나나 부토라케 로이데 야레 와 마카타나 라 굼시코시다
0: 에에 와 마카타나 라 굼시코시다 카이나 능부 능부 와인 비살 마푸로 하 능기 와나 아로이데 헥도 오이베 야브라바 와 마카타나 라 굼시카이드나 이베마 파기나테 바기네 떼는 강이세 나랑 방부터 럽도 얌 두는 부터로 아 난기 루팔리 싱마리라 망아라 라호로 아 아니 뭐 돈 필요
1: 야레 야레 아이기 돌롭세 한닥 타다기 디네 난네 세나비라노 아이네 낭세 수타 타자드라바 미니부모
0: 난 삐르로이
1: 삐로이
0: 쿠자오라게야 하 난 쿠자오라게야 난 맞지 맞지
1: 삼지가 빠이네 이네 삼지 빠이네
0: 그러면은
1: 빠리 하면 돼
0: 숙다 방원다 삼 아빠 아버지네 삼 아빠 아버지네 이놈 부어이다 우리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로이나
1: 파리파리 마마기 삼 부어이기로 해봐 뭐봐
0: 한도
1: 삼진 람기
0: 이봐 토비는 한도
1: 부어이기로 삼진 부어이기로
0: 낭들라 굿반바라 아이나 아이나 주 부어이기로 낭
1: 하우버디 낭 하우버디다 낭 낭하다 타도 낭하다 타도
0: 낭 낭아 씨 호기다 낭는데 낭
1: 부어 남아서 라이네 타도 니 부어 잡다 바이키게 스폰지 아루보이다 마디
0: 아로 보이버 하이부부 너기 남아망아이 강아바 루라부터 너 남아망아이
1: 미욕 싶다바 남아가 하이리남
0: 하이리 남아 남아
2: 할로 부부
1: 싶다바
2: 할로 부부
3: 이수로 응 남아가 이다우리야
2: 마마가 바바가 삼보이나리
3: 아 까나는 거미야
1: 하우직 뽕마판다레 가다이사 루라게 아이네 사카 사다나 가이리니 피용 독비로 싹티라마게
0: 아이 싹자로 싱어시 니미티 또또 봉악드니 아이기 푸어드기 심다 아이기 십다랍드기 심다 나 마이 마이 란실럭부다 푹시비 마야드레 시다 싸웅 사실라디 야로에바
1: 카라 사다 야로예 낭나 사닝 바이 창게 통이세 생곰가 우카비 아야이바가 라우사오 라
0: 어허이베 마 낭나 파나 생곰 모여수네 아이 사르로에 디사로 아이 푹탈레 아이바 시다 사실라 한도가 낭 시행게아이로
1: 강대농 다 강대 싹싹루이다 벌레이다 디하나 하이뷰 하이세 까야닥 수르게
0: 야 하이레 수셀리바 짜뜨야데드나 마펌마펌두기 아이 시토거니 시토거니 이제 살람다이다 하나 강브라바 다시는 우솜니 와솜니 하이브나마니 와앙앙바 하이리네드나 빠강앙이 누미당니 강대 육니 강대
1: 와앙앙바 하이바기 와나티에 나타우두나네 앙앙데야다 앙앙이니
0: 낭네 낭이베 아마는 와앙앙근 와시니 타바고와나라가 꼭시 벙벙벙벙 고 쿠차시 마링마링 챤레이시니낭
1: 쿠트 마링마링 챤빠가이라 나와로디 나시 자가드라 사로이드라 하유 자치
0: 이비 에마낭 시타 싱나이온다 나 앙엄탈리 시가이노나 하 아이 나앙엄탈라 카노 하이브나트로
1: 망렘 낭수데 나릴주모 나릴주모
0: 아이 나시 파티데 카레 헨젤레 하이브네미 싹사로로이 하이브 시부 시부 시부 카얌 카이게바
1: 바이바이 kai pakai da badudi nang na sarui da bacha injang che nang gi phamung che hai jan ma tare da nang
0: sia lo hai jan lo ai na mo nang gi phamung da je le loi le pare pare nang wa ma kha ta na kum si ko hoji a hing yo ro bani pung ja yo ro bani si da ma kai ta ra ba nang si ai gi khut ta nang na thwai mang ni nang
1: han da ku yao ba da ne ai na ai gi ipung I ba ta aga ne nang na khung na khut to thu de khan ma ngam
0: eh nang na to no wa lo de no wa lo de si ni no wa lo de

따비리 콩짜치기 월이니 드러머시다 수망릴라 아티스트 라이쉼 주게쇼싱가 우나두나 월이 사버기 아니슈브서룩 우나비키바 생락범 데이브 젠드라 셔마 토론프 독바 농톰범 로마

이톱나 아주 바오글라 피시 앙강글랑 소노 빙나가사 그하 봄미야 이니리샷 기질라히 강나 삼팡아이라 라히 임팔 디블라란웨나 소여 짐리 사샵 카님글랑 소노 빙나 응나가이더 보크라라나 아릴라 응나룸르서 게 웅찬 글랑 소노 빙나가사 이야 이닝그촛 기지히 임팔 나가람웨나 솔렘 파닝미 소레탄 템미 글랑 소노 빙나 응나가이더 보크라라나 지호미리 응나룸서

0: 따비리버 콰이 뽑는 먹부 콩강기 토름나 따람나 옥저리 이봉오 육바요비래
1: 아호이 여우자리리 세베마
0: 랭신미시
1: 파니파니 세베마
0: 나시디에 그기 토름시기 아루이버 와리와타이다 Maintenance and Welfare of Parents and Senior Citizens Act 2007 하리버 시기 마탕다 와리와타이 마슈 마얌기다막 랑저리 이봉오 아두막부 아한베시디 쇼이범 토이베싱네 석바 콩좀 파르바기 사히엑시 마티에카 마타미네르가 나시기 쿵강기 토름세 홍독시
1: 파니파니 세베마
0: 나시에코기 토름시다 석비가 다우리바 콩좀 파르바기 마탕시 모이랑 깡레롤다 토이비네 로이 까락바기 마탕니 마시하나 타미네시
1: 타미네시 세베마
2: 마니푸르 사나 레이마요 싱나 꼬이바기

0: 구라, 따 알아보러 구라. 통신형도 한동 비워 구라.
1: 가나 오비라분노, 가리 딱비가도 와.
0: 구라. 아이, 새로 막할리 가이드기네. 아코이 봐봐도, 마사 안능 남자들 나이래. 수근우 프라이머리 호스피탈 파보다 아무것도 부끄럽게도는 또 오니. 이 아무것도 안 돕요 구라.
1: 아이, 마땀 지디. 天가 많이 나해. 오호호호호. 아나 보기니나 떠오르바 야리브라도. 라토케 라토케. 아도 이슈 무파 뚱리. 아무것도 영비랑 기계고.

0: 야니다 야니다. 아이노 본버시 뚱보는 와이터 브로는 거.
1: 아두기나 때다 쿠라.
0: 아아
1: 쿠라는 혼부도. 아무 와름 도마리. 아이 코이 머리 수분이나 혼부도 와도 브로쿠라.
0: 와디다 이분 와디다. 시디 뭐땀 상나 이기 신품 오이는 락라버니네. 아둠 파무 아둠 파무. 쿠라 혼게코.
1: 코이 쿠라. 아두 쿠라디. 샤시 얌나 하이 하이 마탐 마얌바다 아와바 야우드나 나수누 파가 투렌 토르반다 사나드르 라이 하이니 숨브라쿠라
0: 아즈 나타나 카리디 타우니 하 펜토콤 티리바니 네
1: 호이쿠라
0: 아 에이 누가이바 펜토콤 마타우나 니요이 카르다스 누가이 한바 아와바 고한 방감라바디 아이기 라이부 파바니 네 봉아
1: 마니쿠라
0: 아 아두보 아 에이 아와바디 가나나 수비바나 데다이 봉아
1: 숨가니 쿠라는 마품지도 힘리보 몽세 누가이범은 오이니 타자디
0: 아이나 손질 락보시다 가양 고이나 숨노불래 기계다게네 이봉아 아 보나막 이슈기 말아이벅다 담만바 하비도 따레다나
1: 쿠라기 가나술래 이들어보라
0: 아이기디 아 이슈시다니 가나술래 이들어 이봉아
1: 러우인콘수 아마탈래 이들어보라 쿠라
0: 러우막래 이들어수 인콜디 사옹 레호리
1: 오 아두디 양파이나 쿠라 아두가 마팜도 들라이드리바디 까리기 노쿠라
0: 하 로이나 문비 호레이봉아
1: 하하
0: 나시디냐 마팜도 레까이기 앙앙신기 샤나봉 오이호레
1: 샤나봉
0: 아 또올라시데이봉아 야노 와바 통도 어머나 피범시 오일라키바니네 헤이
1: 쿠라
0: 아 에이 쿠딩막도 닝싱루드레 아 깔락보수 파우드레다이봉아 아이나 호지 칸자리바 하이보부 새로우기 매야는 농시비리 이마삭비나냐 산비리 아시던
1: 마니쿠라
0: 마코이는 산비드라바 마탐다 이슈 이쁘기디 푸나먹 로에라바니니 봉아 아 마탐도 마푸마나 부럽다보 오이시누코
1: 호이 부럽다보 오이시누쿠라
0: 아
1: 오 쿠라 또르반시 영으로 말해 나나오
2: 따라
1: 바바도 꼴칼로 이코이 까칼레시
2: 바바 또르반 좀시
1: 땀나떡 땀나떡
2: 그치 바바
1: 쿠라
0: 아 이봉아
1: 마탐 뿜마다 쿠라 부삭비 이마나 산비 보이셔누
0: 아아
1: 코에 묵살로 기계 쿠라
0: 오호호호호 썰어 썰어 썰어
3: 아이나 아한 목대다 구름절이 아이나 레카이 공간가 시기 바랄 핵 오이게이다기 망제락 빠망라 람발레이제 망라도 마시디 숭초이 초이드나 망파우나르가니 아이 코이 쿠딩 먹기 자톡자 신기 아와바모 오헬리바시 싹비 뚜렐 시느니 아 마시나 수군우오바 수군바카 공간칭 새로운의 칭바 바자나 파우나방 암다바나 아이 코이기 람담시 싸우컷 람제나 초타할레 하이브디 가리 사톡자 신자다바나 라롤 이틱 파자나 토봉암드레 아두가 코이 히예바크나 란톨란 신토리 마두디 센주 띵리바니 아두부 아이나 랭악타 하이자바다기 겐드라 시기 MLA기 아서 워마띵나 우파키 토가마디 야암나 투나 사자라가니 아두가 아 이깡타 두리엘기 이싱나 픽리가이다 토가시 사발로 효우다바 야다바니 누규타 해경실력보다 두리엘기 이마이 와클럽디 통 차바이 아로이 마람바시나 다 아홉 머리시다 아이 샤벌로 있었나봐 깐노 호나자기 아 마시다 과이바이 암나 수마땡 방비우 해두나 아이나 미암다 하이자리
1: 아이 코기 프라다한기 마팜다 가리고 모와 팜마 마땅 흥자호키게
3: 하이비요 하이비요 이나오나 밤비리부두 카리노 칭나블레이탄 헤다 딱비요
1: 프라다한 석비 뚜렌시다 우파키 통어마 사비키니나 딱비키부두 아이수 따바다 야우나 농아이제
3: 호이
1: 아이 사막시 얌밤제
3: 딱비요
1: 아두부 프라다한 타박시 파이카트링에기 마탐다 람담마송기 미암 뿜마기 아야야다 로이나마 뿜파나 로비크라브라
4: 까이유다다 시디 미암기 아빠마네 따다수 밤이 딱비카다이네
5: 마시디 까나나수 예라카니 타자디 아파 못 타박티 예로이다 보니 마시 아이코이 구딩기수 아빠 한번에 Natro.
1: Inau Kumar, masung isal lehau na ibu lana lobi kramale. Aina haiza badi.
4: Tada, aina lana lobi badi wafam nate. Masih tang na pangbatan zani. Mamang thakta pradhan kaya na amuk tasu pangthok pige tau pige hona bikide. Aikoi kudung ma tada pradhan na tau pige sa pige hai ngay da sa hansi.
1: Yenagum siko. Taubagi di mia mirak asida kanana khangni thongdu saba matamda pamdaba yaru masumayai adu mummi do lairagadi mahak tu kisu wa khara ta siena haijabani da
4: dada sathok sinda asuki matik waraba serau amadi khamai kai gi miamna thongse saba da yakani thazade madu lairoi da
5: sume sume lairoi lairagadi thopiro o
4: lairagadi thopiro to kana su tholakte aina haizaba dodi saukhat pa nungai ba pam daba mi leiroi thongse saraga ikoi khuding ma tongan tongan balam khungang sahar singa garina samdhan gani si nungai tro maya
1: phare maya aina lan badu oijarage henjin na khanjin basu oirasanu amma ta yelak ta basu tholak tar bani na ai su madu yare toba tobu mayam na saukhat libani nungai libani haiduna kana gumagi imungda wa na nam masa oiragadi Kadang mewah itu kan suka nasi aja bani.
3: Ah inau iwa si, nungda wa masih pumdra layba malle. Ah hai biu, ah makata biro.
1: Ahi kisah, lana iyo wa pum di layjade. Aina taja kibada, malle mgi puari singda. Saukat bagi ohong mana, lair bami mewah bagi ayabu sara helan kian hai. Mado, makoi gih himpam wajari ba, matau, sinpam singa tu munbi kibada gini. Makoi duni iho kaya ama pau bahu kian tay. Aduk mudah layatan apa kari gumba asok mewah singdo layaragadi makoi gih himpam kerada suhana pi bangambara hai jawab khatni.
3: Ah inaugi wapam si yamna paje adubu wapam duna amani thongsi sabana apapu porpanatna mangja badi layte khali adubu layarambat targa su mewah singdo aidi thabak si gadi mari layanan biganu aidi pakholoin waripti mewah nalobiu ya inatraga yadi hybridang hai biyo.
5: Hi bro,
0: Kari kari tahu sih apa ni bawa.
5: Nanti kura. Aiy kura aga sumbuari sana nih dengan lak puni. Nih tiem gua kura aga sana bodoh. Yang bu yam nuai. Nih pung kuding na madu tane lineri bese.
0: Sumi pung gua. Aiy gidi. Isu nih tiem na puna mak nih doh. Magi. Harau pun nuai bodoh. Kura gi suni. Maga aiga. Ngehak tu pawa thana bayat ini bunga.
5: Kura.
0: Aisyuna, mana hari makai, loi ni yar edna. An thangan si dana bunga.
5: Kura.
0: Sagol sauk shy, samu sauk shy, mana ithak si dana pemaga. Sagol thowa samu thowri bni ni bunga.
5: Adunye adunye kura. Maya amlo kura se, sahih ya amlaga. Angang odhor eh na hari ni bunga.
0: Yunga, tahu betapa ni nih. Magi dia sana minat nak baca nasi lagi. Aduh buku mak,
5: kura.
0: Angang pih nak betapa bersih. Wah diwaiko.
5: Aduh kura. Ningkeng bisa hi sibu kaya muksur lagi.
0: Sahi, tarik kerdi helamani bunga.
5: Aduh, ningkeng bi mama mama padi lagi dera buku.
0: Lagi dera bunga, lagi dera. Lagi dera buku kari gak ini pihbam sih deh hingga dulu nene bunga. Hei. Kura se, lebih yang tiada bni nih bunga.
5: Kura,
0: bunga.
5: Nintiem ni mama mama pak keram nak ayak hibun. Amuk tu libiu. Ayi leh haulak pengai bni. Malak tu bawa wari tu tazgi.
0: Ayi, kanada suwari se, ngasih bawa likidri.
5: Kura,
0: bunga na taning yang hair bni na, wari se, kura lirake ko.
5: Kura.
6: Mama, who mama? Bila saki, mama, ini tumbal ni, mama.
0: Ibu ngah tumba, kau jauh ya, ha, kau jauh ya.
6: Mama,
0: kari gino duk tahata, ikhui buku ibu bo, ha, kau jauh lagi ha.
6: Mama, ikhui sundal do, mana tumbal saki mana do, loko antah bagi,
0: ha,
6: masalah do, apa jenis suai ye,
0: ha,
6: apa tanah buka lagi lagi ye,
0: hai, kari gino dah habis bo, ibu ma. Ibe mata ramal nang bo, ibe ma ibu mogi pong ni lau.
4: Kau jauh dari hebelu papa. Tada, mama kau jauh dari hebelu. Pasal tetapi, kau jauh
6: dari hebelu. Kau sunder do, luk tu makan itu, orang tua dana. Soalnya kau hebat anda lagi dia dana. Dah betah ke sunan papa pira mana yang cipta?
4: Kau dia hebat mama, papa. Kau hebat anda sana betau si.
6: Cepat si, cepat sana.
4: Tuhan sana betau si.
6: Yang mana tuhan pilu selaga lau, aju lu selugi itu. Jalan makai.
0: Ibu wa,
5: kura.
0: Ikhoi no hospital yau kibaga. Shanu padu, kayak lahiraga. Adum lahir kiter.
5: Oh,
0: bahati. Wa, nai khoi bunga ayam mama le ibu wa.
5: Kura.
0: Imau gay sugar eh. Ikhoi nis sinaram laga. Bahak ya roy bawa ikhik ibu wa.
5: Oh.
0: Ibu nggak pina, kaya dekap sekiba.
4: Hota Kumar, ayo naik jalan se.
5: Oh.
4: Nih mana nang butiau bene? Lao si lang lu lao.
5: Oh, ayo lai, nang hang ayam mo. Kura,
0: wah,
5: ayo sat lagi. Wari makahdo nong matar lagi. Sat lagi kok kura.
0: Salo, ibu, salo.

0: 이나 저기
1: 아이고네
0: 한 닭띠네
1: 아
0: 코이기니 템세 감속 소리
1: 자오리
0: 아이디네 자 통라수 망하다 마다 우네 얌농 시그레 있사시 나 그래 바봉수 멍원다 가오 크레드나 하
1: 호이 아디네 마는 시이나 던져봐 민 민 템 하이브세 헤 야호보대기 꺼우봐 호도이니 마얌나 하이리보니
0: 까리 하이너리봐
1: 나 구복세 가오레가 하이너리보니
0: 아드네 아드네 마사하다기디 마수네 헤리 눙시바 하이나분
1: 호이 헨 바자니코
0: 할로 실락 바시드네 마수누 파시다 포타저리 바니와니 아도 아도 비나 자키
1: 그요라기
0: 바붕노 비나보 호노코
1: 호이
0: 아이기 뻬마 뻬엔다바디 계속 칸디나 바붕 워로 하는코
1: 호이
0: 바리 아이절룩히게코
1: 자피루로
2: 아 이봉아 낭샬라브로
3: 찾디에 하이엔적게 바부
2: 아두디야 혹시나 가다이더노 하
3: 가리 셈팜다
2: 하이 파타바 미가 로이나가 누코 아 살라 살라 살라 살라
3: 꾸이로이다 가리도 라우루로가 아둠 할라게
2: 호호호호호
1: 바부
2: 아 이비엠하
1: 나 순우 빠이음야이기 까다 팍다 숨람바니
2: 아아
1: 차나라마다기 좀 터크리
2: 아
1: 리우로부디 닝아이더럭라니
2: 아
1: 아이피론 그라 수도고 왈하우리 수도룩히게
2: 호호호호
1: 닝탐타오이바시다 잉다나마낙다마이 푸타갈람바니
2: 호인
1: 피수깡나바야람바니
2: 아
1: 카라카리 잉비라모 바부
2: 하하하 호호호호 이샤가 이모구나 아이시부 가야다 칸비리 신이 되는 농아이바 하이바다 시댁이 해는 농아이바 까리레리 이몽놈 마수다나 통탁라가 삐져보기 마하오 시디 뿜도 없도 없이 허직디 와바야 뭐 크시 와래 소문드는 이샤시 아나보 오이드는 수월라바니 학상시 내다나 보타닌데
4: 무슨 마마 무슨 마마 남이나 피싹 보기만 하니 하이 아랑급 네 팀비 네 팀비 그동안 하이 에 망해 망해 망해 망해 망해 망해 이 손이 되 많이 나사해 와이 비바 와이 비바 이 손이 많이 나사해
5: 부부 부부가 내려가
4: 손 많이 나사해
5: 내게 나와 부부 부부세 부부가 내려가 부부 믿어 봐봐 부부 부부 세 믿어 봐봐 그동안 부부
4: 이게
5: 라이노 세 시동도 방어
4: 정말 됐어
5: 이게 시동이 부부 부부 이게 시동이세
4: 시동도 해봐
5: 그대로게 이게 시동이
4: 쇼크 시동도 봐
5: 이게 시동이 부부
4: 부부 권이야 소망합니다
5: 부부
4: 정말 정말 됐어 아메
5: 이게 시동이 부부
4: 쇼 부부 부부 권이야 라고
5: 부부
4: 눈치 그러다 부부기 눈치 봐
5: 부부
4: 난 그래서 떠오르더나 고
5: 이게 슈덕 니 부부
4: 부부 부부 망하루로 많이네
5: 부부
4: 예 바쁘 쇼 못 봤던 눈에 도안 매겨 놓고 이뻐하게 뭐가 나 싸게 떠오르시 낭부부부다 빈들버리네 이빠기 망대나는가 실라 엄마도 그리 빈들버리 이러기네
5: 부부아 낭꺼꾸노 아이쇼 깜닝에 세 아이비대 도비게 부부아
4: 부부기닝테
5: 부부아
4: 부부기수 떡대다 부부깝디에 세 또뭐 부부 훔댕겠고 낭 힙다
5: 아저디 낭 훔댕어 나드라바디 아이 뚜마야라로
4: 호이네 부부 훔댕겠고 샤샤샤 뚜마타로 뚜마타로 뚜마

아세비기 세롤 나시기 땅끝다 비리바 아세이바 라젠드 오크름 나시기 땅끝다 럭커처리바 세이석버 싱디 하몸나바 닝옴범 루퍼첸드라 히덩밈 로마 산젠범 방킴첸드라 엘랑범 네트르짓 아마디 팅바이점 비핀첸